0: 전샤라인다 류청 다트라인을 세우노도 류청 윤샹 류청 시리프트 신장을 크리간 시그림을 시키는 무연 전샤라인도 살막 주먹한 돈즈 다트라인이 상드레신의 스플릿 바리프트 온데 시키 다치비단 여우르파 우스토브리케 의결할라시트룹 세우노도 류청 윤샹 다트라인의 끄석성은 0993번 시그림이 옅다 77다 777개 텔레폰 끌 메사소라
1: 107대 듯한 핫나시 산앗 라디오성 프로그램들이 하루 미눗 하루 세컨 스즈게 한가라 프로그램들입니다 스즈 이히티아즈도 부처라 우즈마이도 107.4 Hatnaş Sanat Radyosu her vakit siz için etraflık mülazimet kılıdı.

0: 전샤라인다 류청 다치라인을 세우는 것. 류청 윤샹 류청 시리키 신장을 크게 시그림 시키는 부연 전샤라인도 살막 주먹한 돈지 다치라인이 사드레신의 스틱 마리부터 온데 시키 다치보단 여우로파 스토브리케 의결할라시도록 세우는 것. 류청 윤샹 다치라인을 그석상은 0991 시그림이 7 77 777 телефон кылып мәсәл сорам.
1: 174 катнаш сәнәт радиосының программалары һәр минут, һәр секунд сезгә һәмра. Программаларыбызда сез ихтиярлык кучырлар үзилмәйди. 174 катнаш сәнәт радиосы һәр вакыт сез өчен атраплык мөлазәмәт кылады.